0: 이게 겨우 워크업이야. 그거 먹거라.
1: 신발딱스
2: 가래 깨느라고 신발딱스 잡아서 하나 잡아다서 잡아구선 바깥 잡아간대 우선 여기 했나
3: 야보
2: 그럼 이제 신발딱스 에타무리라오 구바아라 선주쿠아타 뇨부레 마마 오마나 무리리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루안이로 까바오라 치나비로 바깥으로 안야마쿠운디 바카베와 내구엔디데 우타무리라오 신발딱스 웬나무에노
1: 신발딱스
4: 조금해 조세
5: 억사우시
4: 은양게 트라비라오
6: Mamakoni tukala kate paka kuhuli la bubi
2: Ki akajanja kaba kazi Kati abakana katenga faba shagia tulazewa
4: Mukala kazi

좋은 커피야. 이거 먹어라. 가차가 탐블라, 가차가 푸나. 가차가 탐블라 무치만다 제비의 미사뇨. 가차가 푸나 무치만다 제비의 미사뇨. 우리 누나 고 쿠바 쿠바라서 바카 구로크타노 내 브루스.